위스키 이치 세차루에 히카 소미 소라네 예게 하하하하 무 열에 무드려 무 여비 레 무디 여비 레 무디 나다비 사신 비비 치즈미 마초로 치토 디로 마피스 비야네 무이 요나이 치피 치디 무 요나이 마 치피 마 치피 달라꽤 미다신 트위 트위 트위 트위 ဟောင်းပြလို့အသိရှာကြမေတ္တာမမျှသူခစ်ခစ်ကြီးတရားဒီကဘာမှာချစ်ချစ်ဒီပနီအကြောင်းစစ်တော့အဖြစ်နာတဗျအမြင့်ရှာပြမြစ်ချစ်စစ်တရားဒီမှာပါမစ်မစ်ဝီစကီဒီမှာပါမစ်မစ်ဝီစကီ